미래 웹 kilo has 직동 합중 갑숨 양나 미래 승입 계획 주겹 시당 수조들고 양 갈세 당 유메를 센터 군이까니 미래 웹 kilo has 직동 집 계획 주겨하당 내시게 레 센터리까니 미래 웹 kilo has 직동 투갱이스 양 FM 메가 has 계당 직동 수조들 시강아시 아가시원이 레니죠 비도 주조 Shna charu kasa danga shi diri degree mis pa gutuk chot. Degree me gosuk peka diri gyagare shet sen skushaps Draupadi Murmu. New Delhi Rashtrapati Bhavan enanga nistong issues charu ge patme jeng stocks asala za chesenu is korgun Akashvani Delhi ne shkyangda sanazat.